0: 노래의 진리야. 지배인 소리는 말은 불구.
1: Prodo FM Jember, muterin lagu terbaik buat kamu.